0: 早晨八点半，为了年少吃过的牛皮，散发欢庆。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2: 延吉，欢迎您。清晨4点，天光微亮，布尔哈通。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우년 6월 금음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는 청년층의 관광과 취업 두 가지 수요에 초점을 맞춰 전국 대학생들의 몰입형 체험을 유지하고 민족 특색이 짙은 청년 친화형 변경 도시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결 관광 기념품인 물고기 가방과 꽃바지가 문화관광시장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로 주행 중인 자가용에 화재가 발생해 가구 공장 작업자들이 모범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지331 길림 구간을 따라 연길에 들어서면 도시를 가득 메운 푸르름과 섭씨 22도의 서늘한 바람이 한여름 무더위를 씻어줍니다. 올여름 우리 시는 청년층의 관광과 취업 두 가지 수요에 초점을 맞춰 자연 경관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정책으로 힘을 실으며 봉사로 뒷받침하는 다양한 조치를 내놓아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 전 과정에 걸친 청년 맞춤 혜택으로 전국 대학생들의 몰입형 체험을 이끌고 민족 특색이 짙은 청년 친화형 변경도시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는 푸른 기와와 흰 벽이 어우러진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조선족 전통 복장을 차려입고 민속 문화의 정취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이곳을 찾은 청년 관광객의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동북사범대학 학생 하호는 전부터 연길에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 여름 방학에 연길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혜택을 내놓았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길의 건축물들은 특색 있고 정말 보기 좋다고 하면서 민속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쁜 민족 복장을 입고 다니는데 볼거리가 많아 좋다고 했습니다. 민속원에서 멀지 않은 연길 공룡박물관은 독특한 선사 문화관광 IP를 바탕으로 G331 풍경선의 인기 연합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풍부한 화석 전시물과 생동한 현장 재현, 전문적인 과학 보급 해설은 수많은 청년 학생들의 발길을 억년 전 선사 시대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연길 공룡박물관 연합봉사부 부장 무건은 연길 공룡박물관은 올여름 두 부류의 청년층을 위해 특별 혜택을 마련했는 바 고중 대학 입시 시험 수험생은 입장권을 반값에 구매하고 정교한 책갈피 한 개도 받을 수 있으며 재학 중인 전일제 대학생은 입장료가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올여름 우리 시는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학생증을 소지하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중국 조선족 민속원 입장권은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랭 미첸 미니 프로그램의 대학생 전용 할인 통로를 개설하고 관광지 특색 음식, 문화관광 상품, 여행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숙박 보장도 마련했습니다. 연길 호적이 없는 만 35세 이하 전문대 이상 한교계 구직 청년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학 연합단체는 4박 5일 청년 역참 무료 숙박을 신청할 수 있는 바 끊임없이 이어지는 청춘의 발길이 도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길 방문 구직 청년 손완영은 송원에서 기업 면접을 보러 연길에 왔는데 마침 대학생 여름방학 연길 관광 행사가 있어 인터넷으로 청년 역차 무료 숙박을 미리 신청했는데 아주 편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길에 와보니 버스도 무료이고 많은 음식점에서 대학생 할인도 해줘 정말 실속 있고 또 여름 날씨도 시원하고 쾌적하며 풍경과 분위기도 아주 좋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우리 시의 세심한 배려는 단순한 정책 목록에 그치지 않고 젊은이들의 실제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가격 혜택뿐만 아니라 자신이 존중받고 중시되며 배려받고 있다는 정서적 만족감입니다. 그 배경에는 단연간 청년 친화형 도시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며 청년을 유치하고 육성하며 정착시키고 활용하기 위해 기울여온 우리 시의 실속 있는 노력이
0: 시장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시당위 사회사업부는
1: 시문서 잇따라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19분경 훈춘 방천 룡호팀이 측면에서 바르게 공격 기회를 잡아 선제골을 터뜨리며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 연길 동북범팀은 전술을 조정하고 전방 공격을 강화해 여러 차례 공세를 펼친 끝에 동점골을 터뜨렸으며 1대1의 점수는 경기 종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날 관중석에서는 두 지역 응원단의 힘찬 함성과 활기찬 손동작 응원춤이 어우러졌습니다. 뜨겁고 질서 있는 경기장 분위기는 연변 군중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전민 근신의 활력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혼춘 축구팬 박현룡은 연변주에서 마련한 축구 경기를 통해 여러 현과 시 사이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체육 운동을 즐기도록 이끌 수 있어 좋다고 했습니다.
0: 올여름 연길 문화관광시장의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각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연길을 떠나기 전 빼놓지 않는 것이 바로 연변의 정취가 담긴 기념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올해 큰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된 제품은 귀엽고 앙증맞은 물고기 가방과 생활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잔꽃무늬 바지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두 제품을 연길 기념품의 량대 명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기자는 서시장을 찾아 이 두 인기 상품의 열기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방학에도 서시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공급 무역구역은 관광객들의 인기 방문지로 떠올랐으며 물고기 가방과 꽃바지를 판매하는 특색 매대 앞에는 관광객들이 몰려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북 관광객 장례 가족은 하북 장가구에서 왔는데 연길에서 물고기 가방이 인기라고 해서 사러 온 김에 할머니 바지도 샀다고 하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연길에 관광을 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천 관광객 하설이는 잠옷 치마 하나를 사고 문구함처럼 생긴 특색 기념품도 하나 샀는데 연길은 날씨가 정말 쾌적하고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은 데다 음식도 정말 맛있어 앞으로 계속 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옵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물고기 가방의 디자인은 연변의 명태에서 착안했으며 현직 민속문화 요소를 깊이 융합해 길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뜻을
1: 펼쳐 차주의 재산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날 오전 흰색 자가용 한 대가 준풍 가구 공장 부근을 지나던 중 차량 앞부분에서 갑자기 짙은 연기가 치솟고 차 밑에서는 불꽃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당시 공장 구역에서 작업하던 소명운 등은 위험 상황을 발견하자마자 차주에게 큰 소리로 위험을 알리고 공장에 상시 준비된 소화기를 들고 신속히 불이 난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소명운과 동료들이 가져온 소화기 두 개가 금세 바닥났지만 차량의 불길은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손발을 맞춰 역할을 나눴습니다. 일부는 다시 공장으로 달려가 새 소화기를 가져와 진화를 이어갔고 다른 이들은 주변 차량을 대피시켜 2차 위험을 막았습니다. 소방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이들은 구조대원들과 힘을 합쳐 남은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영웅은 없습니다. 위급한 순간 선뜻 나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길가에서 갑자기 차량에 불이 붙자 소명운과 동료들은 평소 익혀둔 소방 기능을 바탕으로 소화기를 들고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모범적인 구조 뒤에는 일상 속에 몸에 밴 안전의식과 마음 깊이 새겨진 선량함
2: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리영자 작사 백희남 작곡의 백일홍 연정을 의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매미 소리가 청력 손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는 올해는 내년에 비해 매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는 게시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속적인 고온은 마치 수컷 매미들에게 흥분제를 투여한 듯 기온이 올라갈수록 짝짓기를 위한 울음소리가 한층 더 잦아지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는 최고 80데시벨에 달하며 이는 지속적인 전동 드릴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매

이미 솜과 관련된 청력 손상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매미 소리로 인한 청력 손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이에 의사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매미 소리는 고주파 소음에 속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귀의 소리 려과 기능이 저하돼 생리적 이명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휴식하면 일시적인 이명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명이 2, 3일 동안 지속되거나 청력 저하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영구적인 청력 손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심근경색, 뇌경색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귀에도 귀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네, 신경성 이명과 청력 저하가 동반되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한쪽 귀의 청력이 나빠지면 반드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매미소리의 최고조 시간이므로 밀림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매미소리가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매미소리가 이명이나 청력 손상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과도한 긴장, 불안, 수면 부족, 피로, 밤샘 등의 나쁜 습관을 피하고 잠잘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소음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다면 창문을 닫거나 귀마개를 착용해 소음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더 이상 EA류 발암 물질로 분류된 이런 물을 마시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몸이 불편하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는 당부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뜨거운 물을 직접 마시면 도리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놀래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섭씨 65도를 초과한 물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기구에 의해 EA류 발암 물질로 분류됐습니다. 네, 그럼 65도는 얼마나 뜨거운 물일까요? 열성적인 소비자들이 실제 측정한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 막 삶아낸 면은 대략 70에서 80도이고 막 우린 차는 대략 80에서 90도이며 샤브샤브 국물은 120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건강한 사람의 구강과 식도 내부 온도는 보통 36.5에서 37도 사이이고 가장 적합한 음식의 온도는 10에서 40도이며 일반적으로 견딜 수 있는 음식의 최고 온도는 50에서 60도이고, 혀가 매우 뜨겁다고 느낄 때는 보통 음식의 온도가 약 70도에 이른 것입니다. 네, 그럼 왜서 뜨거운 물을 마시면 암을 유발할까요? 65도 이상의 물을 자주 마시면 암을 유발한다는 견해는 랜싯 종량학에 기재된 커피프림과 뜨거운 음료의 발암성에 관한 평가 보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연구는 매우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발암성이 생기는 기재와 관련된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매우 뜨거운 음료 섭취와 세포 손상 및 잠재적인 발암성의 연관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소화관 점막에 어느 정도의 열 손상, 으레하면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손상된 소화관 점막의 표층은 탈락하고 재생되며, 반복적인 열 손상은 세포 증식 속도를 빠르게 해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세포의 암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암연구기구는 65도를 넘는 매우 뜨거운 음료를 EA류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는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발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아주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예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식도 점막이 반복적으로 데일 수 있고 그 결과 화상 회복, 화상이 되풀이되어 암으로 변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물 마시기에 있어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째,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수온은 35에서 40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셋째, 조금씩 천천히 마시고 벌컥벌컥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음료로 물을 대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날씨가 더워도 얼음물은 가급적이면 적게 마셔야 합니다. 네, 춤 운동이 우울증도 예방하고 노화도 늦춘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불안감, 과도한 스트레스,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이를 완화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답은 바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즐거운 운동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우울증 개선 효과가 모든 운동 중에 1위입니다. 바로 춤, 간과된 즐거운 운동입니다. 2024년 영국 의학 잡지에 발표된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여러 운동의 우울증 치료 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춤이 모든 운동 중에서 우울증 개선 효과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특한 에너지 마당을 형성해 사람들이 흥겹게 왔다가 만족스럽게 돌아가며 리듬에 맞춰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심신이 하나가 되는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싣고 즐거움을 싣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사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잘 산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잘 산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품격 있게 사는 일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균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 잘 사는 사람 하면

0: 인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정말
1: 아 그래도 이것이 돈 하만 해라 벌고
2: 돈 벌러 간 남편이 아직 안 돌아왔다 이거지?
1: 예.
2: 아 그럼 내 그동안 다른 집들을 좀 쭉 돌고 올 테니까 그동안에 준비해 줬으면 이거 감사하겠네.
1: 아이고 감사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하시오.
2: 이야.
3: 아무리 봐도 아까워서 미치겠네.
1: 아우, 세상. 아우, 곤란하게 살다가. 아우, 세상. 이거 떠나겠다. 무슨 해볼게. 아우.
4: 야, 이 소리라는 게 정말 좋은 물건이다. 예.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난단 말입니다. 예. 여보! 여보! 참, 이 아까 또 어디를 갔는가? 에, 어디를 갔으면 차라리 잘 됐다. 또 어디 가서 술을 한잔 손가락 하고 와야 되지.
1: 간다!
4: 소리란 놈은
1: 어, 이거 어디로?
4: 나이가 녹이야!
1: 녹이긴, 녹이긴, 내지! 아니, 내놨어.
4: 어서 가버려.
1: 아, 뭐라고 내놨어?
4: 가만. 아! 어! 아, 가만, 가만. 그렇지. 내가 돈 벌러 갔지. 당신이 싸둔 사는 차를 가지고 세시장 앞에 가서 돈 벌러 턱 갔는데 어째 그런지 손님이 없어. 그래, 서시장 앞에서 눈을 까딱까딱하고 가불고 있는데 눈이 와서 이렇게 톡톡 치니까 알겠어?
1: 예.
4: 그래서 나 이렇게 보니까 나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겁은 여자가 있을 수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을 때 내 보다보다 그렇게 겁은 여자는 참... 아.
1: 아니 뭘 안
4: 있을 때. 아우. 아우, 세상. 아 그래서 나하고 어찌 무슨 꼭 가다닌 거 아이가서.
1: 아 그래 어쨌든지 그래 어디를
4: 가십니까? 하니까는 어우 또 영진 씨 저 일백 가다닌 거 아이가서.
1: 아 그러면 갑시다. 하고 내 짐을 바꿔다 싣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60만 원 얼마예요?
5: 감사합니다. 아빠시면 탁재졌지.
1: 어머, 그럼 60만 원
5: 60만 원
1: 빨리 듣고 빨리 듣고
5: 그래 두지.
1: 아, 빨리
5: 그래 두지. 그래.

0: 등을 빼끌어서는데 무지개 내 코디를 바뀌더란 말이야.
1: 무지개 우리 나무네 이거하고 거칠고 나서 뭐인데?
0: 그러게 말. 그래서 내일에 척 보니까 막.
1: 무지개 좀.
0: 아이고 글쎄. 대부 냄새.
1: 이거 뭔다? 아 뭔다? 65 뺏겼는데 그래. 289 내랑도.
0: 아, 그러게 말이야.
1: 그래 어제.
0: 아 그래 보자.
1: 그다음에는
0: 당신은 동갓집으로 가요.
1: 당신은
0: 나는 가수집을 따라가면 될 거야. 아우 저거 구두쇠를 허영 나왔다. 아우 난 몰라. 그래 어떻게 집세 또는 준비도 했어?
2: 아직 안 돌아왔는데.
0: 아니 뭐야 아직도 안 돌아왔다. 아유 이건 어쩌나. 오늘도 내 못 받아가면 우리 마누라 난리가 날 텐데 어쩌나 이거.
2: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나.
0: 아 미안하긴 뭘. 아유. 아 그러니까 아직 집에 남편이 돈 벌러 갔다 안 왔다 이거지?
2: 안 왔어요.
0: 그러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지?
2: 나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여기 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 그만.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 오늘 점심에 항상 푸짐하게 차릴 텐데 어떤가?
3: 일로 가져가.
0: 뭐야 가라 가라
3: 가라 빨리 가라.
0: 어 그래 가 가자 공항국으로 가자 가자.
3: 너 아 너는 어디 가겠나?
0: 나도 기소할 테다.
3: 무서워.
0: 남의 집세 한 푼도 안 내고 이게 몇 년째? 공항국에 가자.
3: 아 그럼 너 나야겠다. 가자.
0: 돈 가진 게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먼저 가지고 가게.
3: 어, 맞아.
0: 중심에 가서 돈을 가져올 테니 빨리 가라고.
4: 모자로처럼 울지 않다.
1: 이런.
4: 아니 그다음에 기태 살짝마다 배다 터질 것 같아.
1: 아 너네 난 살짝 많이 터졌다.
4: 어야 돈을 벌었다.
1: 야 이거 좀 돈 뺏기 모르는 거 말이야.
4: 어휴 돈을 벌었다. 이제 저 구두쇠 허영감이 내 갖다 터지는 거 하면서 돈 가지 나가겠다는데 돈은 또 얼른다.
1: 야 돈 어디 어디 내겠는데.
4: 아니 당신이 거리 정지 방법도 잘 봐라.
1: 어 이제 아주 개구야. 그만 무슨 거리도 아이도 못하겠어.
4: 방법 잘 봐라. 방법 돈 또 보내.
1: 있을 것만. 어? 당신 두겁다.
3: 너희가 보다 보다의 더러우시다. 내 죽은 다음에 팔자를 고쳐보도록.
0: 그랬거나 원영도 구두쇠 허영감이 내 마음이 있었구나.
3: 내가
1: 내 대출 하자라고.
4: 가짜로?
1: 예.
4: 아, 아, 죽는 것도 가짜로 죽는 게 없어?
1: 이제?
4: 가짜로 죽는 것도 어렵대.
1: 아, 나는 무서워. 아주 죽었어.
4: 죽었다.
1: 아, 안 놔둬.
4: 물에 빠진 사람 안 놔둬.
1: 아, 무슨 물에 빠진 사람. 어, 빨리 총 늘어져 죽었어. 빨리.
0: 슬프게 우는 거야?
1: 왜
0: 그래 왜 이렇게 슬프게
1: 아이고 그래 진짜 없다 죽었다.
0: 아니 가만 누가 죽었어?
1: 나그네 죽었구만.
0: 나그네 죽었어? 아 가만 그럼 차라리 잘 죽었네. 잘 죽었네. 아 국가놈은 살아봤대야 몇 편의 속이나 속일 거니까 그깟 놈은 일찍이 않지 그렇게 저승으로 가는 것도 상수네 상수야. 그건 그렇고

0: 하는데 우선 왔던 김에 시체를 보고 조상이라도 해야겠는데 그래 눈을 감았어?
1: 아이
0: 저 녀석이 왜 두 다리를 쳐들고 저래? 아유 이 녀석이 죽어서도 민병 훈련을 하나?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 산에서 아궁질 막았어?
1: 꽃꽃이 아궁이 그래서
0: 그래.
1: 뭐 아예 막았어.
0: 아이고 고양이가 뛰어들어오면 저렇게 되네.
1: 그럼 어떻게 할까?
0: 아 가만 내게 방법이 있어. 이럽네.
1: 빨리
0: 이제 됐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인데 누구야 귀신이야.
1: 빨리 이 돈 가져가서 도망가다.
0: 아우 또 영동 뜨는 가서 이돈 팔면 주장사람이 살짝
1: 긴급히.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요.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한 일이 내일 후회가 되더라도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아픔도 슬픔도 좌절도 모두가 지나가는 법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충실한 시간 만들어 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후회는 적어지는 법입니다. 그때 가서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0: 연기를 종합 방송이 도시를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147번입니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47번, 791-47번이었습니다. 자, 해란강 여울소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금을 울려주네. 정다운 여울 소리 심금을 울려주네. 후렴구.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이 어머니 강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 해란강 역사와 오늘도 열심히 또 우리 원곡자 앞에서 함께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봅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정묵 작사, 최룡해 작곡, 정옥화의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를 프로는 연길 융합의 제중심 앱, 옌지룽매 APP,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란강 여울소리 계속해서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랠 반주에 맞춰서 1, 2절 불러보겠습니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고.

0: 이튿날은 일요일이었다. 또 일요일이었다. 이 7일, 아니 8일 동안 우리는 인간 세상에 얽혀진 이별과 만남, 사랑과 배신, 슬픔과 고통을 겪을 대로 겪었다. 흐르는 세월, 너 나의 이별에 누가 이유를 달아주랴. 오후, 우리는 지하철을 탔다. 드디어 나는 여화를 데리고 황천길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다. 먼저 중환에서 태자까지 탔다. 그리고는 길 맞은 편에서 지하철을 바꿔 탔다. 이 차박원에서 저 차박원으로 들어갔다. 교차역이었다. 발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한 전차가 마주 달려왔다. 이 어두컴컴한 길에서 유리장을 사이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종이 인형으로 보였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친구 혹은 애인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종착역에서 다시 만날까? 그럴차게 환장하러 가는 귀신들이 앉아있을지도 모른다. 이상할 것도 없었다. 아니라고 증명할 사람도 없으니까. 지하철은 속도가 아주 빨랐는데 마치 자정을 봐주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차가운 의자, 차가운 표정의 승객들, 기어 불빛마저 차가웠다. 두 부녀가 자리에 앉아 자식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식 흉을 보는 것 같았지만 실은 모두 칭찬이고 자랑이었다.
1: 우리 딸은 너무 미련해요. 졸업식에서 글쎄 선생님이 졸업 축사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와 딱한 번만 읽어보고는 이튿날 무대에 오르더라니까요. 글쎄 이런 덜렁이가 어디 있어요.
2: 우리 아들은요, 한바탕 두들겨 패고 싶어요. 피아노 공연을 앞두고 악보를 두고 같이 모예요. 저 나급에 우리 아들밖에 피아노를 배우는 애가 없는데 어디 가서 악보를 빌린단 말인가요? 할 수 없이 악보 없이 피아노를 연주하기는 했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말이지. 아니면 진짜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았어요.
0: 여화는 목석같이 그녀들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들은 자기들 옆에 귀신이 앉아서 이번 생지어 다음 생에도 겪어보지 못할 번뇌를 듣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무지개역에 도착하자 우리는 지상으로 올라와 경로원 문 밖에서 택시를 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씨 영화 세트장에 그 멍청한 표지가 눈앞에 보였다. 경비원이 우리한테 뭐 하러 왔는가고 물었다. 서연이는 증명서를 보여주었다. 서연이의 증명 때문에 우리는 막힘없이 입장할 수 있었다. 서연이가 중요한 역을 소개해줬다. 저 여자가 바로 서씨 회사의 대모예요. 홍보를 책임졌는데 아주 드세고 능숙한 전문가예요.
2: 이쪽은 영정 씨예요. 저의 동료이자 남자친구예요.
3: 초연 씨. 남자친구를 데리고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말게. 그러다가 연출에 마음에 들어 데려다 배우라도 시키면 초연인 남자친구를 잃을 수

0: 수 있다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자나는 어쩔 바를 몰랐다. 하지만 내심 득이 양양하기도 했다. 처연이는 내가 칭찬을 받은 후 멈둘 바를 모르자 가만히 놀려주었다. 아이고, 서씨 회사에서 스타로 뜨면 온종일 이런 가문 설리에 받들려 신단에까지 날아올랐을 거예요. 처연이는 작별 인사를 했다. 이인은 너무 안정적이고 활발하지 못해 배우가 못돼요. 그래서 전 100% 시름 놓아요. 여화는 옆에서 조용히 우리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세트장의 중심 지대에 들어섰다. 걷는 내내 보이는 것은 세트장과 배경뿐이었다. 어떤 외진 곳에는 신단을 설치하고 향불을 피우기도 했다. 어두컴컴한 모퉁이에서는 역전을 발견하기도 했다. 실제 역전인지 아니면 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나와 여화는 처음 와보는지라 여기저기 구경하기에 겨를이 없었다. 괴이하고 복잡한 이곳을 한눈에 담고 싶었다. 줄줄이 선 곳, 많은 영화 대목들이 창작이라 하지만. 실례합니다. 진진방 선생이 계시나요?
1: 누구요?
0: 진진방 선생이요.
1: 모르겠어. 여기에서는 다 이름이 없어.
0: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노인이 땅에 가래를 베꼬는 발로 밟고 지났다. 가래의 황록색은 삽시에 옅어졌다. 그 노인은 사람들과 함께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무엇인가 뒤지고 있었다. 알고 보니 검은색 헝겊신을 찾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기 발에 맞아 보이는 헝겊신을 찾아서는 힘차게 먼지를 털어버렸다. 신에서 서너 마리의 벌레도 나왔다. 욕설을 퍼붓는 소리도 들렸다.
1: 제기다 반나절이나 찾았는데 두 짝 다 왼발이야.
0: 주위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별로 개치 않은 듯 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다. 더 많은 단역 배우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다. 토비들이 황촌을 낙타라는 장면을 찍는 것 같았다. 도척에 연기가 자욱하고 천민들이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안고 뛰어가다가 죽음을 당한다는 그러루한 내용이었다. 천민들 가운데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 노인만 10여 명이 있었다. 이를 보고 처연이가 나한테 속삭였다. 어느 사람인지 맞춰보세요. 맞추면 상을 줄 거예요.
1: 상이 뭔데?
0: 여화한테 뽀뽀하게 해줄게요. 여자는 질투심이 깡그리 사라지면 어이없을 정도로 환대해진다. 칼을 내려놓자마자 부처님이 되는 속도였다.
1: 좋아. 당신이 알아맞추면 상으로 12도령을 뽀뽀하게 해줄게.
0: 나는 말하면서 여화를 흘깃 쳐다보았다. 그건 불공평해요. 저 노인들을 보세요. 서연이는 여화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추었다. 여화 씨가 12도령을 알아볼까요? 그녀는 또 물었다.
1: 연인이었으니까 알아보겠지. 서로를 그렇게 잘 아는데 엉덩이에 몽고 자국이 있다던가 귀등에 뭐 기미가 있다던가 팔뚝에 빨간 점이 있다던가 이런 것으로 알아볼 수도 있잖아.
0: 그건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대목이잖아요. 별일이 없다면 서연이는 꼭 나한테 시집을 올 것이다.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편역과 극본의 장선자 리림영 해설 정소나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요즘 새로 시작한 쇼폼 드라마에 푹 빠져 며칠째 밤늦게까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곤 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비스듬히 놓은 채 화면에 몰입하다가 그대로 잠이 드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불안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던 탓인지 어제부터 목과 어깨 주변에 자릿한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마치 약한 전기에 닿은 것처럼 알지근하고 자릿한 느낌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심하게 견디기 힘든 극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신경이 계속 거슬렸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몸의 감각에 의식이 쏠려 일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세를 바로잡고 스트레칭을 해보았지만 자릿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은 의사를 찾아 침구를 해서야 자릿한 느낌이 호전됐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무리하게 밤을 새워 드라마를 보는 나쁜 습관은 당장 고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자릿하다입니다. 전기에 닿은 듯이 알지근하고 자릿한 느낌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강하게 찌르는 통증이 아니라 은은하게 퍼지는 알지근한 감각으로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했을 때 몸의 신경 부위에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따끔하다고 표현하기보다 약한 전기가 흐르는 듯 미세하게 거슬리는 느낌까지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릿하다에는 뻐근하게 자리고 쏘는 느낌이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잘 하지 않다가 갑자기 산책을 길게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괜찮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다리 근육이 뭉근하게 뻐근하면서 곳곳이 자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오거나 앉았다가 일어나 걸으려 할 때마다 다리가 자릿한 느낌이 선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자릿하다는 과도한 활동으로 근육이 피로해졌을 때 느껴지는 뻐근하면서 은은하게 쏘아오는 감각을 잘 표현해줍니다. 비슷한 통증 표현인 따끔하다와 구분해보면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끔하다는 짧고 강하게 찌르는 느낌이라면 자릿하다는 지속적으로 알지근하거나 뻐근하게 쏘는 비교적 길게 이어지는 감각에 어울립니다. 신경성 불편함부터 근육의 피로통증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몸 곳곳이 알지근하거나 뻐근하게 쏘는 느낌이 찾아온다면 자릿하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아프다고 표현하는 대신 자릿하다를 사용하면 자신이 느끼는 미묘한 신체 감각을 훨씬

0: 훨씬 정확하고 정겹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1: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에
2: 품질이 제고되면서 여름철 경제 열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2026년 심수 APEC 정상회의 준비 보상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 각지 각 부문이 폭우 등 재해 날씨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습니다.
1: 남수 북조 동중산 1기 공사 루조 수자원 조준량이 900억 립방미터를 돌파했습니다.
2: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민생의 온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비는 수많은 산업을 움직이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내출을 확대하는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소비 능력을 강화하고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소비 장면을 혁신해 소비의 발전 예비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여름 전국적인 소비 열기가 뜨겁으며 직접 차 만들기 시험에 참여했습니다. 공방 책임자 조인은 여름 방학 이후 관광객 접대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생보이차 제조 작업 절차는 살충 과정을 거친 후에 보이차의 생차, 홍차, 녹차, 숙차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대 우림 도보 류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식물과 동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 농촌 체험 학습 여행, 물가에서 즐기는 피서 여행, 야간 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이 활짝 꽃피우며 여름철 소비에 새로운 동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대중의 오락과 소비 형태를 풍부하게했을 뿐만 아니라 민박과 특산품 판매 등 여러 산업의 발전을 한층도 효과적으로 견인했습니다. 소비는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자 주된 동력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내수, 특히 소비의 취약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내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된 동력이자 안정을 유지하는 닻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전국인대 정력회의 기간 습금평 총서기는 정력회의에 참석한 경제계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를 지향해 우리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발전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로 삼고 완전한 내수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우리는 소비 발전의 법칙과 단계적 특성에 부응하여 소비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승격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 성장 공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38회 대중용화 백화상 부대행사로서 2026 북경 한여름 용화 카니발이 여름방학 기간 내내 지속됩니다. 북경시는 수도 강철단지, 설레나 등지에서 53회의 야외 상영을 진행하며 용화 관람, 마켓, 문화관광, 무형 문화유산체험 등 다양한 소비 장면을 확정했습니다. 북경시 용화구 곽지정 국장은 영화와 함께 여행하고 영화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영화와 함께 시장을 돌아보고 영화와 함께 대형 전시회를 관람하는 등 일련의 영화 플러스 활동을 통해 티켓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기간 사람들은 백화상 관람권을 가지고 다양한 상권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산업이 번창하면 온갖 산업이 번창합니다. 올여름 새로운 소비 환경이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체험 봉사를 구매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되고 있습니다. 감속 돈황은 문화 자원의 우세를 바탕으로 야간 소비 환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천년을 가로지르다를 특징으로 하는 핵심 상주 공연 다시 만난 도낭의 하루 최대 공연 횟수는 11회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만난 도낭 마케팅부 부총경리 량옹은

0: 소낭은 해가 지는 시간대에 비유종 눕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사산이나 막국을 관광지를 다 보고 난 후에야 야간 상영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시간에도 공연 횟수를 초과하여 관광객들의 공연 관람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힘을 바탕으로 소비는 새로운 지능형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 우리의 전체 매출도 20%에서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뜨거운 열풍은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내고 소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각 지역은 새로움의 발전 예비를 발굴하고 새로운 소비 장면과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델을 육성하여 내수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시장운영 소비촉진사 양목사장은 우리는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오프라인 소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소비 업태와 새로운 모델, 새로운 장면의 시범사업을 잘 조직하며 상업, 료행, 문화, 체육, 건강이 융합된 소비 장면을 육성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소매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융합혁신을 결합한 일련의 업태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제33차 지도자 비공식회의가 10일로 초읽기 100일에 접어들면서 심수 씨는 본격적으로 준비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고 도시 관련 봉사 업무도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차이나 2026 심수에서 만나 기적을 목격하다 초읽기 100일 기념 주제 행사가 심수 시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4명의 외국인이 함께 대형 화면을 터치해 심수에서 만나요라는 초대 메시지 표류병을 보내 심수 시민들의 인사를 아시아 태평양 각지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창업과 산업진흥, 청년발전, 도시의 거주 진화성, 다원적 문화관광 등 측면에서 거주하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여행하기 좋은 심수를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출신의 전자상거래 창업가 마이클 이걸터는 심수의 완비화된 산업체인과 우호적인 국경 간 창업 환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심수가 완전한 산업체인, 효율적인 정부 봉사, 그리고 강력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지원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비용의 창업 지원과 활발한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창업자들이 더 쉽게 사업을 발전시키고 광역시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펙 회의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심수 통상구의 출입국 여객 흐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수 출입국 관리 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8월 4일까지 심수 통상구를 통해 입출경한 외국인은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5년보다 58일 앞당겨 달성했습니다. 국경의 국제적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일 심수공항 통상구 입국 여행객 종합봉사센터가 정식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심수 출입관리총서 4급 고급 경장 오사작은 앞으로도 통상구 통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의 입국 카드 온라인 작성 시스템을 최적화 고도화하며 이중언어 안내 데스크와 다국어 봉사 조치를 확대하고 현장 상담과 질의응답, 분류 안내를 강화하며 적절한 시기에 공항, 해항, 육상 항만, 철도 등 4개 류형 8개 통상구의 APEC 전용 통로를 일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심수의 도시 인터페이스도 조용히 승격되고 있습니다. 교통중추와 주요 상권의 다국어 표지가 더욱 분명해졌고 시내의 주요 호텔과 음식점들은 외국어 응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수에서의 여행과 심수에서의 쇼핑은 점점 더 많은 해외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올해 제13호 태풍 돌핀이 11일 절강성을 떠나 북상

0: 이동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항기상대는 11일 오전 6시 폭우 동색 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11일 오전 8시부터 12일 오전 8시까지 산동성 서남부, 하남성 중동부 및 서남부, 안위성 북부, 호북성 서북부, 하북성 서부, 북경 남부 등 일부 지역에는 큰 폭우가 예상되고 하남성 중부 등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지와 각 부문은 방어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안전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리부는 10일 전문회를 열고 제13호 태풍 돌핀의 발전 추세와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 평가하면서 태풍과 폭우로 인한 홍수 방지 작업을 재점검하고 재추진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태풍 돌핀은 이후 장강, 회하, 황하, 해하, 료하 등 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용량 범위가 넓고 지속 시간이 길며 재해 위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부와 응급관리부는 11일 1억 8천만 원의 중앙 자연재해 구조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1일 중앙 예산 내 투자 2억 원을 배정해 절강성의 태풍 피해 복구, 응급 복구를 지원하며 공공봉사시설의 응급 복구 건설에 중점을 두어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절강성 여러 지역에 강풍과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10일 대주시 초강구 일부 지역에 심각한 침수가 발생했고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 물이 영류해 수위가 1.5m까지 급상했습니다. 절강성 수리 홍수 방지 긴급구조대 긴급구조 기술과 부과장 리성장은 구조대원들이 신속히 배수 작업에 투입돼 배수 펌프 차량을 9시간 연속 가동한 결과 지하 주차장의 물이 모두 배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11일 절강성 연해 지역과 절강성 북부에는 여전히 강한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저수지와 하천 수위가 높고 산지 토양 수분이 포화 상태여서 산사태, 토속류 등 2차 재해 위험 부담이 큽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강서성 북부에는 10일 폭우에서 대폭우가 내렸습니다. 무주시 자기현신의 여러 구간에 침수가 발생하자 교통경찰은 경고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준설과 배수를 실시했으며 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자계현 공안구 교통관리대대 경찰 공상록은 모든 위험 구간을 사전에 점검했으며 강우 기간 동안 전체 경찰을 중심 배치하고 돌발 위험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산이 많은 자계현에서는 산사태 등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향진에서 간부들을 마을로 파견해 지질 재해 취약 지점, 급경사지 건축물, 노후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경계 구역을 설정하며 위험부담 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자계현 오석진 무장부 고성부장은 모든 위험 지점마다 담당 간부를 지정하고 경보 정보를 농가에 직접 전달해 위험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주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돌핀으로 인한 강풍과 폭우의 영향에 대비해 안위성 재해방지재구조위원회는 10일 류간, 선성, 지조, 안경, 황산 등 5개 시에 대해 성급, 4급 재해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황산시, 지주시, 선성시의 여러 관광지는 필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황산 풍경구는 8월 9일 공지 발표 시점부터 대외 개방을 중지했습니다. 황산 풍경구 집법구 온천종합관리팀 조리 감조사는 전 지원을 동원해 해당 구역의 매표소, 케이블카 등 주요 영업시설에 안전위험점검을 실시하고 노출된 표지판, 차양, 옥외 광고판 등 시설을 모두 철거했으며 하산하는 관광객의 안전이송에 안전을 기해 군중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하남성에서는 폭우와 큰 폭우가, 일부 지역에는 극심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강수가 지속 시간이 길고 누적 강수량이 많으며 국지적으로 극한 강수량을 보일 수 있으므로 산사태, 지질재해, 중소하천홍수, 도시침수, 저지대로 배치하고 구호와 재해복구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각 업종 부문은 기상상황에 따라 적시에 폐쇄, 중단, 철수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 올해 제13호 태풍인 돌핀이 9일 절강성 대주연해로 상륙했습니다. 울부짖는 비바람 속에서 대주시 로교구 신교지는 현지의 로년 조찬센터를 태풍 방지 혹은 음식 보상 기지로 임시 개조했습니다.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앞장서서 비바람을 무릅쓰고 음식을 배송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김이 맴도는 애심 음식을 하나 닫고 이곳으로 달려와 자원봉사 대오에 합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진나는 당원으로 우리는 마땅히 가장 수요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월 8일 이후로 태풍 돌핀이 점점 접근하면서 대수는 신속히 전역 위험 방지와 우한 제거 그리고 군중 대피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신교진의 이 로년 조찬센터 주황 주방은 평소 관할군의 로인과 어린이들에게 종합 봉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로교구 신교진 조직위원인 진선증이 소개한 데 따르면 태풍 방지 응급 대응이 가동된 후 신교진은 가장 먼저 대응 조치를 가동하고 이곳을 태풍 방지 혹은 음식 보상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당원 자원 봉사들을 조직해 주변 재해 대피소로 음식을 배송했습니다. 진선증은 지금 주방에는 10여 명의 요리사와 기타 7명 당원 봉사자가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기간 이들은 지속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진급 대피소 두 곳의 군중들에게 한끼 고기 요리 두 개와 야채 요리 하나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뜨거운 저녁 음식이 완수되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주방에서 하나하나 음식을 잘 포장하여 상자에 담아두면 배송차들이 비바람을 무릅쓰고 안전하게 대피소로 배송합니다. 대피소는 금방 음식향이 가득합니다. 10일 점심 태풍 돌핀이 절강성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피 군중들은 태풍이 상륙할 때에 가장 위험한 시각을 지나왔지만 아직 집에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바람은 언젠가는 꼭 멈출 것이지만 위험한 시각 서로 지켜주는 이 68%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4억 1천만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4.3% 증가했습니다. 캄보지아 입살연맹 관계자 라이 준화는 캄보지아의 2026년 입살 수출량이 이전에 설정한 연간 수출 100만 톤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시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캄보지아는 해당 지역에 5만 9천 톤의 입살을 수출해 5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입살 산업은 캄보지아 국민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입살 수출은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25년 농업이 캄보지아 국내 총 생산에 기여한 비중은 16.1%였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6년 아시아 발전 전망 보고서는 캄보지아의 경제 성장률을 2026년 4.5%에서 2027년 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중 입살 등 농산물 수출 수요 증가는 캄보지아 농업 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캄보지아 농업연구개발연구소가 육성한 말리향 비어품종 파카런두는 독특한 향기와 우수한 품질로 점차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캄보지아 입살연맹은 국가인증 브랜드인 앙코르 말리스의 통일된 입살 품질 기준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캄보자 정부는 2023, 2033년

0: 운송과 물류 시스템 종합 계획을 시작하여 물류 효과성을 높이고 무역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174개의 기초시설 개발 프로젝트에 366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캄보자 입쌀 수출의 중요한 단일 시장입니다. 캄보자는 올해 7월까지 중국에 입쌀 17만 5천 톤을 수출했는데 수출액은 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5년에 중국과 캄보자 양국은 새로운 입쌀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캄보자산 입쌀의 대중 수출 할당량을 50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캄보자 입쌀연맹 사무총장 룬예는 중국은 시종 일관 캄보자 입쌀의 중요한 시장으로서 캄보자 입쌀 산업 발전에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자 주재 중국 대사 왕문디는 캄보자 입쌀 수출이 거둔 긍정적인 성과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중국 캄보자 자유무역 협정이 캄보자 농산물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의 발전 예비를 한층 더 방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캄보자가 입쌀의 수출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택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선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선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발전의 나래를 펼친 서장 자치구 라싸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과 미국 외교 분쟁 배후의 돈로 독트린 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사상을 배우고 전고를 깨달으며 평양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집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저는 진행자 강비입니다. 먼저 오늘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에서 생태문명은 핵심 과제로 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자연은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하면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내재적인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경제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푸른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중국을 후세에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1: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0: 연설에서 습근평 정석이는 역경의 두 구절, 천문을 관찰해 지대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을 관찰해 천하를 이룬다를 인용했습니다. 이 전고는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프로그램의 전고
2: 동시에 인문을 관찰해야 시서, 내학을 통해 세인들을 교화하고 감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진 시기에 사서 국어에는 유명한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리혁 단고 광군입니다. 리혁은 로나라의 대부였습니다. 고는 어망을 뜻하며 광은 바로 잡다, 교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나라의 군주는 로선공이었습니다. 로선공은 낚시를 매우 즐겼는데 특히 여름이면 사수의 깊은 곳에서 그물을 쳐 물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감히 그를 말리지 못했지만 리혁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로 로선공의 어망을 끊은 뒤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단기 고이 기지라고 기록된 그 대목입니다. 리혁은 그물을 자르면서 로선공을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대한절기가 지나야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 활동하기에 옛날 수산관리자인 수우는 이때를 기다렸다가 각종 낚시 도구를 사용해서 큰 물고기와 큰 거북이 등 수산물을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와 짐승이 새끼를 베고 키울 정도로 성장하고 물고기와 거북이도 다 성장했을 때 새와 짐승을 관리하는 수우는 그물로 새와 짐승을 잡는 것을 금지했고 다만 작살로 물고기와 거북이를 잡아 말리는 것만 허용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일찍

0: 산에 가서는 새로 돋은 가지를 베지 말고. 로선공은 리역의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로선공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리역이 나를 바로 잡아주니 이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잡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세로정에서 분발하적 언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전의 나래를 펼친 서장 자치구 라싸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세로정에서 분발하자.

75년 전 라싸 시내는 바카르 일대에 국한되어 면적이 3평방킬로미터에도 미치지 못했고 도시 기반 시설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오늘날 라싸 시는 일신양립 남북 연계의 도시 구조를 갖췄습니다. 로성구를 핵심으로 도일롱 대첸구와 닥제구를 양립으로 삼고 서장 라싸 경제기술개발구, 라싸 고도신기술산업개발구 등이 군집 성장하면서 건설 완료 면적은 128평방킬로미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경제 발전은 교통이 앞장서기 마련입니다. 사천 서장, 청해 서장 고속도로, 라싸 닝츠 고속도로, 라싸 시가제 철도, 공가르 공항 확장, 그리고 농촌 도로망 확장을 거치며 라싸는 도로 철도 공항을 아우르는 입체 교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라싸 닝츠 고속도로, G6 북경 서장 고속도로, 낙취 라싸 구간, 라싸 시가제 고속도로 등 중점 사업이 준공되고 개통됨에 따라 라싸를 중심으로 하는 3시간 종합교통권과 2시간 경제권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도시 재생의 온기는 세부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푸름이 도시를 채우며 디지털이 도시를 일으키는 융합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62.5km에 달하는 도시 수계가 점들을 잇고 이 고원 고성은 물을 맥락으로 삼고 푸름을 바탕으로 삼으며 디지털을 날개로 삼아 역동적인 청춘의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던 시간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과 미국 외교 분쟁 배후의 던로 독트린 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뉴스 추적.

최근 브라질과 미국, 아르헨티나 간의 긴장 관계가 다시 한번 고조되었습니다. 4일, 미국 정부가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했고, 같은 날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의 외교 관계를 대리대사 급으로 강등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전문가와 언론 분석에 따르면 좌파 지도자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최근 10월 브라질 대선 출마를 확정 지은 것이 미국이 브라질에 대해 추가 압박을 가하는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반구 패권을 유지하고 라틴 아메리카 좌파 세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아르헨티나 우파 정부와 손잡고 브라질 대선에 개입해 브라질 정치 지형을 좌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식의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한 이른바 돌로 도크린 주의는 장기적으로 보면 역내 반미 감정을 심화시키고 미국 스스로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최근 브라질과 미국은 외교 비자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4일 브라질이 7월 2명의 미국 관원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 인선을 계속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 미국의 결정을 강력 반대하며 미국이 든 사유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브라질이 미국 관원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들이 브라질 내정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행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브라질이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 인선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브라질 성명은 브라질의 공식 동의 없이 미국이 대사 인선을 공개한 것은 비외교관계협약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브라질은 현재 미국 인선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4일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의 외교 관계를 대리대사 급으로 강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강등의 직접적 도화선이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측을 놀라 정부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7월 25일 밀레이는 브라질 우파 대선 후보이자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의 아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의 후보 지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질을 직접 방문했고 연설에서 룰라를 비난했습니다. 브라질 외교부는 7월 26일 아르헨티나 주재 브라질 대사를 소환해 밀레이의 언행에 항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브라질 노동당이 책을 룰라를 당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한 것이 미국의 대브라질 외교 압박 직접 원인 중 하나이며 이중 전선 외교 파문 이면에는 미국이 아르헨티나 우파 정부와 손잡고 브라질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브라질 여론과 라틴아메리카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라틴아메리카 대국으로서 대선 결과가 역내 정치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룰라는 일관되게 국가 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자주적 독립을 촉구해왔기에 미국은 서반구 패권 유지를 위해 룰라 등 라틴아메리카 좌파 세력 확대를 반드시 억제하려 할 것입니다. 에스파냐 엘파이스 론평은 트럼프가 사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밀레이와 손잡고 룰라 정부를 외교적으로 포위 압박하는 한편 브라질 우파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브라질 대선 개입과 룰라 정부의 역내 영향력을 약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동적으로 그린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미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 선거를 뒤흔든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콜롬비아 대선에서 미국은 극우 후보를 지지했고 지난해 아르헨티나 의회 중간선거 전에는 200억 달러 규모 상호 교환 구도 협정으로 밀레이 진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브라질 공산당 국제관계국 서재 안나 프레스테스는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국가 내정을 수차례 개입한 목적은 영내 주도권과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천주교대학 파트리시오 주스토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심판 국가안보 전략에서 서반구에 대한 이른바 개입권을 주장하며 선거 개입과 경제 압박은 돌로 도크린 주해를 추진하는 상용 수단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전선 외교 마찰에 직면해 브라질 정부는 방원 병행 외교 전략으로 자국 이익을 굳건히 수호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외교 위기를 해소하길 희망하는 신호를 내비쳤습니다. 논란은 5.1 브라질이 자국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는 어떤 외부 세력에도 대비돼 있으며 모든 방면에 미성과 자제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외교장관 마우로 비에이라는 미국과 외교 분쟁과 관련해 대화 채널을 원활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이 보낸 완화 신호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인정했습니다. 브라질 대선 법정 선거운동이 곧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의 개입 움직임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재직 중인 전 브라질 외교관 펠리페 크라우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수 주간 놀라 정부를 압박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며 미국 목표는 라틴 아메리카의 또 하나의 진 트럼프 정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프레스테스는 브라질은 어떤 국가의 내정 개입도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이든 아르헨티나든 개입할 권리가 없고 브라질 내정은 오직 브라질 국민이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최근 용정시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과학기술 대상 기획, 혁신 조치의 육성 등 관건 고리에 초점을 맞춰 정확하게 힘을 발휘하고 세 가지 조치를 병행하면서 과학기술 혁신과 기업, 향진 발전의 신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에 초점을 맞춰 혁신 경량 버팀목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공사하는 사업을 힘껏 추진했습니다. 과학기술 대상 선

0: 보호에 초점을 맞춰 혁신 버팀목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대상 육성을 기업 혁신 추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기업의 과학기술 협력, 과학기술 혁신, 성과 전환을 추진해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도왔습니다. 과학기술 대상을 알심드려 기획했습니다. 중점적으로 명정시 의약과 규모 이상 공업기업이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 전환, 플랫폼 건설과 같은 류형의 대상을 기획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사환 5강 등 3개 기업을 조직해 성및주 과학기술 대상 4개를 신청했고 46.1만 원의 과학기술 자금을 비준받아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대상 검수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급 대상 검수 사업을 착실히 펼쳐 대상의 연구개발 성과, 자금 사용 정황, 기술 지표 달성 상황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습니다. 조약 야급 등 6개 기업이 참관 검수 답변에서 모두 순조롭게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과학기술 기업 배육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 주체의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서 첨단 기술 기업으로 단계적 육성 체계를 구축해 혁신 자본이 기업에 집결되도록 추진하고 기업 혁신 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했습니다. 혁신 잠재력과 발전 활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겨냥해 기술형 중소기업 평가 방법, 연구개발 비용 기산 공제 등 기업 혜택 정책을 해독하고 기업이 2025년도 기술형 중소기업 평가 사업을 펼치도록 지도했습니다. 화야 환경 등 12개 기업이 이미 통계에 포함됐고 인오 등 7개 기업에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보조금 7천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이미 인증된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추적 봉사를 강화하고 전시 5개 첨단 기술 기업을 조직해 첨단 기술 속보와 첨단 기술 기업 년간 보고 신고 사업을 전개했으며 초선 등 첨단 기술 자격이 곧 만료되는 3개 기업을 도와 첨단 기술 편제 사업을 펼쳤습니다. 초선 등 3개 기업에서 이미 첨단 기술 자격을 연장했고 대지 단파는 지난 2024년에 처음으로 첨단 기술 기업 보조금 1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감정과 행동,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세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네, 식욕을 돋게 하는 빨강, 음식 관련된 장소나 물건에서 흔히 보입니다. 네,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파랑은 금융기관 로고로 자주 사용되고요. 편안함이나 또 초록은 이제 병원이나 친환경 이미지가 떠오르는 편안합니다. 네, 또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네, 날씨가 좋지만 마음만은 다채롭게 빛나는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네, 마음이 차분해지는 곡이죠. Now, Not Going Anywhere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네,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주제에 맞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 여름, 이 무더운 날, 나에게 필요한 음식은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삼복철에 본격적으로 또 진입함과 동시에 무더운 계절 또, 이제 지치지 않게끔 음식을 잘 드셔줘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요. 이렇게 무더운 날,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음식이 생각나시는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어떤 음식인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JOBD 그리고 JKM위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그저께 삼계탕 시켜 먹었습니다. 시켜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서 먹는 것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삼복철에 또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삼계탕일 수가 있고요. 무더운 또이 여름 몸이 좋은 이런 보양식으로. 네, 몸에 또, 이제, 불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배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네,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매일 시켜 먹는 것이 바로 빙수입니다. 저녁 퇴근하고 저녁 간단히 먹은 뒤 야식으로 먹는 빙수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여름이면 네,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빙수나 네, 시원한 음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는 여러분입니다. 아마 잘 사는 사람 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하고 그냥 잘 사는 사람과의 이 차이점, 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해서 또 잘 살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

정선하게 해피라디오는 매일 이 시간대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FM 91.4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0: 행복을 전하고 기쁨을 전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늘 이 시간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정말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가질 수 없는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더 큰 상처를 받는 우리 현대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비 오면 채워지는 말이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조금 나에게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가끔은 내려놓을 줄도 아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품 셋집살이 보내드립니다.
1: 무슨 일이라뇨? 집세 받으러 왔지.
2: 집세? 떠야 돼.
1: 아니, 자꾸 이러지 말고. 그 우리 마누라 성격 알잖아. 그 나 오늘에도 집세 못 받아가면 그 호래기 같은 마누라한테 당장 이렇게 된단 말이야.
2: 아, 도움이 다 준다는 걸 왜 이러시냐요? 너 말라.
1: 깜깜이야. 아이고, 화통을 삶아 먹었나? 그러니까 곧 돈 벌러 간 남편이 아직 안 돌아왔다 이거지?
2: 예.
1: 그럼 내 그동안 다른 집들을 좀 쭉 돌고 올 테니까 그동안에 준비해줬으면 이거 감사하겠네.
2: 아이고, 감사하시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하시오.
1: 이야. 아무리 봐도 아까워서 미치겠네.
2: 아우, 대단. 아우, 곤란하게 살다면, 아우, 대단. 이거 떠나겠다, 무슨 해볼게. 아우.
3: 야, 이 소리라는 게 정말 더물가인다, 예.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난단 말입니다, 예. 여보! 여보! 참, 이 아까 또 어디를 갔는가? 참, 어디를 갔으면 차라리 잘 됐다. 또 어디 가서 술을 한 잔 헐까닥 하고 와야 되지.
4: 그 보니까 나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검은 여자가 있을 수 있어? 하늘에서 내려가면 먹고 돈 아줄 수 있어?
3: 그래서 그 번돈을 60원 팍 재주고 당신이 싸든 쌀유초를 탁 덜어 잡히고
2: 집으로 탁 보내고 그 다음에는 당신은 동갓집으로 가고
3: 나는 가시집을 따라가면 될 거야.

0: 그래. 그래, 어떻게? 집세 또는 준비됐어?
1: 아직 안 돌아왔는데.
0: 아이, 뭐야, 아직도 안 돌아왔다? 아유, 이건 어쩌나. 오늘도 내 못 받아가면 우리 마누라 난리가 날 텐데, 어쩌나, 이거.
1: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나.
0: 아, 미안하긴 뭘. 아유. 아, 그러니까 아직 집에 남편이 돈 불러 갔다 안 왔다 이거지?
1: 안 왔어요.
0: 그러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지?
1: 나 있잖아요.
0: 그러니까 여기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 그 말이지? 야, 잘 됐다.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아유, 야, 말이 났으니 말인데, 그동안 거술도 넘고 남편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그래, 점심은 먹었나?
1: 아이고, 아침은 굶고, 어? 점심은 건네뛰고, 저녁은 참는다오.
0: 아유, 세상에. 아이고, 얼마나 속이 들겠나. 자,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 오늘 점심에 항상 푸짐하게 차릴 텐데 어떤가?
2: 아, 공화국으로 가자!
0: 아니 뭐, 공화국에? 아니 공화국에는 왜 가?
2: 공화국 가서 너를 기소라 갔다 가자.
0: 기소?
2: 보통자를 기소라 갔다.
1: 보통자를 기소. 갈포!
0: 공화국으로 가자. 가자.
2: 너는 어디 가겠나?
0: 나도 기소할 테다.
2: 무슨 거?
0: 남의 집세 한 푼도 안 내고 이게 몇 년째? 공화국에 가자.
2: 아, 그러면 안 되겠다.
3: 어휴, 돈 벌었다.
4: 언영 또 구독자 허양감인데 마음이 있었구나.
1: 가빨로 내 대출하자고.
2: 가빨로? 아, 죽는 것도 가빨로 죽는 게 없어? 가빨로 죽는 것도 어렵다.
1: 아, 나
4: 그거 같다. 물에 빠진 사람 안 자도 됩니다.
2: 슬프게 오래 이제 가출하다.
1: 아니 나그네요 대단히 죽지도 않았지. 또 울어도 못 본 게 어디야.
4: 그래 그래 슬프게 소리를 쭉 이렇게 빼면서 쌩 울어라 말이오.
0: 알아봤대야. 몇 편의 속이나 속일 거니까 그깟 놈은 일찌감치 그렇게 저승으로 가는 것도 상수네, 상수야. 그건 그렇고, 자, 우선 왔던 김에 시체를 보고 조상이라도 해야겠는데. 그래, 눈을 감았어?
1: 아이고,
0: 저 녀석이 왜 두 다리를 쳐들고 저래. 아유, 이 녀석이 죽어서도 민병 훈련을 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아이고,
0: 아이고,
1: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고양이가 뛰어들어오면 저렇게 되네.
1: 그럼 어떻게 할까?
0: 아, 가만, 가만. 내게 방법 있어. 이럽네.
1: 빨리 가자.
0: 이제 됐네.
5: 안녕하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인데 누구야 귀신이라.
2: 아이고, 다도 보았다. 다도 보았다.
1: 이거 말하고 나 또 뺏긴 건데. 아이고, 우리 못 갔는데.

0: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아주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예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식도 점막이 반복적으로 데일 수 있고 그 결과 화상 회복, 화상이 되풀이 되어 암으로 변할 네, 춤 운동이 우울증도 예방하고 노화도 늦춘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봅니다. 네,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불안감, 과도한 스트레스,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이를 완화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답은 바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즐거운 운동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우울증 개선 효과가 모든 운동 중에 1위입니다. 바로 춤, 간과된 즐거운 운동입니다. 2024년 영국 의학 잡지에 발표된 1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여러 운동의 우울증 치료 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춤이 모든 운동 중에서 우울증 개선 효과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에 비해 춤, 특히 광장무는 우울증 개선 효과가 더 두드러지며 로인들에게 적합한 저비용 심리치료법입니다. 운동의학 관점에서 광장무의 장점은 신체와 정신의 이중적 개입이 있습니다. 북경체육대학 운동의학 및 재활학과 부교수 리설매는 광장무는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심폐운동, 균형훈련, 관절 가동성 자극이 결합된 복합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음악과 집단 분위기는 독특한 에너지 마당을 형성해
1: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우년 6월 금음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는 청년층 내 관광과 취업 두 가지 수요에 초점을 맞춰 전국 대학생들의
1: 들이 예쁜 민족 복장을 입고 다니는데 볼거리가 많아 좋다고 했습니다. 민속원에서 멀지 않은 연길 공룡 박물관은 독특한 천사 문화 관광 IP를 바탕으로 G331 풍경선의 인기 연합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풍부한 화석 전시물과 생동한 현장 재현, 전문적인 과학 보급 해설은 수많은 청년 학생들의 발길을 억년 전 선사 시대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연길 공룡 박물관 연합봉사부 부장 무건은 연길 공룡 박물관은 올여름 두 부류의 청년층을 위해 특별 혜택을 마련하는 바, 고중, 대학 입시 시험 수험생은 입장권을 반값에 구매하고 정교한 책갈피 한 개도 받을 수 있으며 재학 중인 전일제 대학생은 입장료가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올여름 우리 시는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학생증을 소지하면 시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중국 조선족 민속원 입장권은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랭 미첸 미니 프로그램의 대학생 전용 할인 통로를 개설하고 관광지 특색 음식, 문화관광 상품, 여행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숙박 보장도 마련했습니다. 연길 호적이 없는 만 35세 이하 전문대 이상 한교계 구직 청년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학 연학단체는 4박 5일 청년 역참 무료 숙박을 신청할 수 있는 바, 끊임없이 이어지는 청춘의 발길이 도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길 방문 구직 청년 손완영은 송원에서 기업 면접을 보러 연길에 왔는데 마침 대학생 여름방학

0: 청년과학 연결 관광 행사가 있어 인터넷으로 청년역사 무료 숙박을 미리 신청했는데 아주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기를 와보니 버스도 무료이고 많은 음식점에서 대학생 할인도 해줘 정말 실속 있고 또 여름 날씨도 시원하고 쾌적하며 풍경과 분위기도 아주 좋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을 향한 우리시의 세심한 배려는 단순한 정책 목록에 그치지 않고 젊은이들의 실제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가격 혜택뿐만 아니라 자신이 존중받고 중시되며 배려받고 있다는 정서적 만족감입니다. 그 배경에는 단연간 청년 친화형 도시 건설을 꾸준히 추진하며 청년을 유치하고 육성하며 정착시키고 활용하기 위해 기울여온 우리시의 실속 있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시당위 조직부 부부장 왕규행업은 G331 연변 문화관광 발전 방향이 립각하고 여름철 문화관광 시장의 특성을 결부해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해민 정책을 내놨는데 목적은 청년 맞춤 혜택으로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인기를 이어가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고 다양한 봉사 조치를 통해 연변의 문화관광 체험을 더욱 풍부히 하고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며 활력 넘치는 청년 연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1: 소상시장이 새롭게 단장한 뒤 올여름 관광객 유동량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시당위 사회사업부는 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신흥가도, 시자원 봉사자 연합회와 손잡고 11일간의 수상시장 특별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 첫날인 아침 7시, 수상시장은 벌써부터 정겨운 생활의 활기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홍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은 시장 곳곳을 누비며 관광객들의 이동을 안내하는 한편 민속 문화 해설도 맡았습니다. 현장에서 기자는 자원봉사자들이 찰떡 매대 앞에서 직접 만드는 과정을 곁들여 한우와 조선어로 관광객들에게 조선족 특색 음식에 담긴 문화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특별 자원봉사는 8월 20일까지 이어지는 바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수상시장 구역별로 정해진 위치에서 관광객들에게 길 안내, 특색 음식 추천, 숙박, 식사, 교통 관련 문의 등 원스톱 안내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무료 음영수와 짐보관 등 편의 봉사를 제공하고 주변 차량에 규범적인 주차를 인도하며 관광객들이 시장을 둘러보면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세심하게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시자원봉사자연합회 회장 박은인은 문화관광 봉사 일터에서 각지 관광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안내와 편의 봉사를 잘해 진심 어린 봉사로 도시의 따뜻함을 전하고 실제 행동으로 문화관광 발전에 힘을 보태 연길의 민속 이야기를 잘 전함으로써 성류꽃처럼 피어나는 따뜻한 정이 이곳을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0: 8월 8일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축구리그 제5라운드 경기에서 연길 동북범팀은 원정에서 훈춘 방천룡호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전반전 양 팀은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 바 공수 전환이 빨라지면서 양 팀 모두 상대 문전에서 잇따라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19분경 훈춘 방천 룡호팀이 측면에서 빠르게 공격 기회를 잡아 선제골을 터뜨리며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 연길 동북범팀은 전술을 조정하고 전방 공격을 강화해 여러 차례 공세를 펼친 끝에 동점골을 터뜨렸으며 1대1의 점수는 경기 종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날 관중석에서는 두 지역 응원단의 힘찬 함성과 활기찬 손동작 응원춤이 어우러졌습니다. 뜨겁고 질서 있는 경기장 분위기는 연변 군중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전민 건신의 활력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혼춘 축구팬 박현룡은 연변주에서 마련한 축구 경기를 통해 여러 현과 시 사이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체육 운동을
1: 올해 여름방학에도 서시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공급무역구역은 관광객들의 인기 방문지로 떠올랐으며 물고기 가방과 꽃바지를 판매하는 특색 매대 앞에는 관광객들이 몰려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북 관광객 장례 가족은 하북 장가구에서 왔는데 연길에서 물고기 가방이 인기라고 해서 사러 온 김에 할머니 바지도 샀다고 하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연길에 관광을 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천 관광객 하설이는 잠옷 치마 하나를 사고 문구함처럼 생긴 특색 기념품

0: 도 하나 샀는데 연결은 날씨가 정말 쾌적하고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은 데다 음식도 정말 맛있어 앞으로 계속 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옵쇼로부터 알아본 데 의하면 물고기 가방의 디자인은 연변의 명태에서 착안했으며 현지 민속 문화 요소를 깊이 융합해 길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뜻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꽃바지는 원래 현지인들이 집에서 입거나 산책을 할때 즐겨 입던 일상복이었습니다. 산뜻한 잔꽃 무늬 원단과 넉넉하고 편안한 디자인으로 연길 사람들의 여유롭고 편안한 생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시장업주 서명화는 요즘 많은 손님들이 연길에 와서 할머니 바지를 사는데 니온은 크지 않지만 많이 팔리니 수입이 톡톡하다고 하면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많이 연길에 놀러 오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물고기 가방은 30원 안팎, 꽃바지는 한 불에 20여 원으로 가격 대비 실용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물고기 가방을 한꺼번에 3개에서 5개씩 고르거나 꽃바지를 10여 벌씩 구매해 포장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 인기 디자인과 무늬는 진열되자마자 매진될 정도입니다. 물고기 가방은 정교하고 생동감 있는 디자인에 민속 문화를 담았고, 꽃바지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멋에 정겨운 생활의 향기를 담았습니다. 짙은 현지 생활의 흔적이 담긴 두 상품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민속 문화를 융합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심을 전하면서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문화관광 브랜드를 누구나 기꺼이 가져가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여행의 추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8월 7일, 연길시 준풍 가구 공장 부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자가용 한 대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다. 일부는 다시 공장으로 달려가 새 소화기를 가져와 진화를 이어갔고, 다른 이들은 주변 차량을 대피시켜 2차 위험을 막았습니다. 소방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이들은 구조대원들과 힘을 합쳐 남은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영웅은 없습니다. 위급한 순간 선뜻 나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길가에서 갑자기 차량에 불이 붙자 소명원과 동료들은 평소 익혀둔 소방 기능을 바탕으로 소화기를 들고 주저없이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모범적인 구조 뒤에는 일상 속에 몸에 밴 안전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
0: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0: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평소 취약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래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외우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기를 해야죠.
0: 외우기를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네,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요?
2: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1: 딩동댕,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하는 친구들이죠.
3: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를 나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우기를 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1: 엄마, 엄마는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머리 나쁜 애로 낳아주신 거예요?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시험도 망쳤어요. 에이, 짜증나. 나 이제 공부 안 할래요.
3: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답니다.
1: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팽팽 놀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난 이 모양이니 난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3: 여러분,
1: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0: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0: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1: 첫째, 외운 것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 번 가르쳐준 것은 혼자 다섯 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0: 두 번째,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 안을 꺼지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을
3: 씁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세 개에서 네 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0: 다섯 개부터 일곱 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4: 에너지 10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3: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아홉 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한 개에서 두 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세 개에서 네 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이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0: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Nice.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품질이 제고되면서 여름철 경제 열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0: 2026년 심수 APEC 정상회의 준비 보장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 각지 각 부문이 폭우 등 재해 날씨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적극 취하고 있습니다.
0: 남수 북조 동중선 1기 공사 노조 수자원 조달량이 900억 립방미터를 돌파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민생의 온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비는 수많은 산업을 움직이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소비 능력을 강화하고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소비 장면을 혁신해 소비의 발전 예비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여름 전국적인 소비 열기가 뜨겁습니다. 야외 트렌디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문화와 관광의 깊은 융합을 통해 새로운 소비 장면을 창출하며 새로운 소비 업태를 육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내적 동력이

0: 계속 강화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촉수판입니다. 푸른 산이 겹겹이 펼쳐지고 차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온남 송포의시 삼호구 의상진에 있는 한 차잎 채집 공방에서 관광객들은 대나무 바구니를 메고 차밭으로 들어가 차 예술인과 함께 신선한 산잎을 구별하고 차 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보이차의 살청, 요념, 사청 등 작업 절차를 관찰하면서 직접 차 만들기 시험에 참여했습니다. 공방 책임자 주인은 여름방학 이후 관광객 접대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생보이차 제조 작업 절차는 살충 과정을 거친 후에 보이차의 생차, 홍차, 녹차, 숙차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대 우림 도보 류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식물과 동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 농촌 체험 학습 여행, 물가에서 즐기는 피서 여행, 야간 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이 활짝 꽃피우며 여름철 소비에 새로운 동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대중의 오락과 소비 형태를 풍부하게했을 뿐만 아니라 윈박과 특산품 판매 등 여러 산업의 발전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견인했습니다. 소비는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자 주된 동력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내수, 특히 소비의 취약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내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된 동력이자 안정을 유지하는 닻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전국인대 정력회의기간 습금평 총서기는 정력회의에 참석한 경제계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를 지향해 우리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발전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로 삼고 완전한 내수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우리는 소비 발전의 법칙과 단계적 특성에 부응하여 소비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승격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 성장 공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38회 대중용화 백화상 부대행사로서 2026 사람들은 백화상 관람권을 가지고 다양한 상권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산업이 번창하면 오락들의 공연 관람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힘을 바탕으로 소비는 새로운 지능 상승했습니다. 뜨거운 열풍은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내고 소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각 지역은 새로움의 발전 예비를 발굴하고 새로운 소비 장면과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델을 육성하여 내수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시장운영 소비촉진사 양목 사장은 우리는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오프라인 소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소비 업태와 새로운 모델, 새로운 장면의 시범 사업을 잘 조직하며 상업, 여행, 문화, 체육, 건강이 융합된 소비 장면을 육성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소매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융합혁신을 결합한 일련의 업태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제33차 지도자 비공식회의가 10일로 초읽기 100일에 접어들면서 심수 씨는 본격적으로 준비 마련에서 거주하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여행하기 좋은 심수를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출신의 전자상거래 창업가 마이클 이걸터는 심수의 완비화된 산업체인과 우호적인 국경 간 창업 환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심수가 완전한 산업체인, 효율적인 정부 봉사, 그리고 강력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지원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비용의 창업 지원과 활발한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창업자들이 더 쉽게 사업을 발전시키고 광역시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펙 회의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심수 통상구의 출입국 역의 흐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수 출입국 관리 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8월 4일까지

0: 심수통상구를 통해 입출경한 외국인은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5년보다 58일 앞당겨 달성했습니다. 국경의 국제적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일 심수공항 통상구 입국 여행객 종합봉사센터가 정식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심수 출입관리총서 4급 고급 경장 오사작은 앞으로도 통상구 통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의 입국 카드 온라인 작성 시스템을 최적화 고도화하며 이중언어 안내 데스크와 다국어 봉사 조치를 확대하고 현장 상담과 질의응답, 분류 안내를 강화하며 적절한 시기에 공항, 해항, 육상 항만, 철도 등 4개 류형 8개 통상구의 APEC 전용 통로를 일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심수의 도시 인터페이스도 조용히 승격되고 있습니다. 교통중추와 주요 상권의 다국어 표지가 더욱 분명해졌고 시내의 주요 호텔과 음식점들은 외국어 응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수에서의 여행과 심수에서의 쇼핑은 점점 더 많은
1: 안전방어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리부는 10일 전문회를 열고 제13호 태풍 돌핀의 발전 추세와 영향에 대해 연밀히 분석평가하면서 태풍과 폭우로 인한 홍수 방지 작업을 재점검하고 재추진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태풍 돌핀은 이후 장강, 회하, 황하, 해하, 료하 등 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용량 범위가 넓고 지속 시간이 길며 재해 위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부와 응급관리부는 11일 1억 8천만 원의 주앙 자연재해 구조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1일 주앙 예산 내 투자 2억 원을 배정해 절강성의 태풍 피해 복구, 응급 복구를 지원하며 공공봉사시설의 응급복구 건설에 중점을 두어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질서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절강성 여러 지역에 강풍과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10일 대주시 초강구 일부 지역에 심각한 침수가 발생했고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 물이 영류해 수위가 일정의 영향으로 강서성 북부에는 10일 폭우에서 대폭우가 내렸습니다. 무주시 자기현신의 여러 구간에 침수가 발생하자 교통경찰은 경고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준설과 배수를 실시했으며 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자기현 공안구 교통관리대대 경찰 공상록은 모든 위험 구간을 사전에 점검했으며 강우 기간 동안 전체 경찰을 중심 배치하고 돌발 위험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산이 많은 자계현에서는 산사태 등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향진에서 간부들을 마을로 파견해 지질 재해 취약 지점, 급경사지 건축물, 노후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경계 구역을 설정하며 위험 부담 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자계현 오속진 모장부 구성부장은 모든 위험 지점마다 담당 간부를 지정하고 경보 정보를 농가에 직접 전달을 동원해 해당 구역의 매표소, 케이블카 등 주요 영업 시설에 안전 위험 점검을 실시하고 노출된 표지판, 차양 5개 광고판 등 시설을 모두 철거했으며 하산하는 관광객의 안전 이송에 안전을 기해 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하남성에서는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하남성 기상부문은 중대 기상재해 3급 비상 대응 체계를
0: 속히 전역 위험 방지와 우한 제거 그리고 군중 대피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신교진의 이 노년 조찬센터 주황주방은 평소 관할군의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종합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뜨거운 저녁 음식이 완수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죽습니다.

중국 남수 북쪽 그룹에 따르면 11일 중후까지 남수 북쪽 동중선 1기 공사의 루조 수자원 조절량은 900을 입방미터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남수 북쪽 중선 1기 공종의 수자원 공급은 27개 대중도시를 포괄하며 수해 인구는 1억 1,8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캄보지아가 입살의 수출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지아 입살 연맹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전 7개월 동안 캄보지아는 누적 입살 수출량 70만 7천까지 아시안 국가들에 대한 캄보지아의 입살 수출량은 26만 6천 톤에 달했고 수출액은 캄보지아의 경제 성장률을 2026년 4.5%에서 2027년 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중 입살 등 농산물 수출 수요 증가는 캄보지아 농업 경제 성장에 중요한 기동입니다. 하지만 타이, 越南 등 주요 입살 수출국과 비교하면 캄보지아 입살 산업은 여전히 브랜드 구축 부족, 물류와 보관 비용 상승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캄보지아 상무부는 2025-2030년 입살 수출 시장 확대와 다변화 전략을 발표했으며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역할을 발휘하고 식량 지원과 식량 안보 협력 기제에 의존하여 국제 시장의 공간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캄보지아는 우수 벼 품종 육성과 국가 브랜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캄보지아 농업연구개발연구소가 육성한 말리향 벼 품종 파카런두는 독특한 향기와 우수한 품질로 점차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캄보지아 입살연맹은 국가인증 브랜드인 앙코르 말리스의 통일된 입살 품질 기준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캄보지아 정부는 2023-2033년 운송과 물류 시스템 종합 계획을 시작하여 물류 효과성을 높이고 무역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174개의 기초시설 개발 프로젝트에 366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캄보지아 입살 수출의 중요한 단일 시장입니다. 캄보지아는 올해 7월까지 중국에 입살 17만 5천 톤을 수출했는데 수출액은 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5년에 중국과 캄보지아 양국은 새로운 입살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캄보지아산 입살의 대중 수출 할당량을 50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캄보지아 입살연맹 사무총장 룬예는 중국은 시종 일관 캄보지아 입살의 중요한 시장으로서 캄보지아 입살 산업 발전에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지아 주재 중국 대사 왕문디는 캄보지아 입살 수출이 거둔 긍정적인 성과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중국 캄보지아 자유무역 협정이 캄보지아 농산물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양국 간 경제 무역 협력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접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선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발전의 나래를 펼친 서장 자치구 라싸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과 미국 외교 분쟁 배후의 돈로 독트린 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사상을 배우고 전보를 깨달으며 평이 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집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저는 진행자 강비입니다. 먼저 오늘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에서 생태문명은 핵심 과제로 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자연은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하면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내재적인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경제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푸른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중국을 후세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청산을 버리지 않으면 청산은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 생태문명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 종석이의 관련 연설과 논술에서 사용된 전고를 함께 해설하고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에 심오한 함의를 터득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자로 중국인민대학 막스주의학원 양봉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차 당대회 보고는 친환경 발전 추진,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추진을 전면적으로 논술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새 로종에서 우리는 생태 문명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1: 중요한 연설 중에 한 부분입니다. 대회의 초점이자 가장 중요한 이론적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을 확립한 것입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정석이는 역경의 두 구절, 천문을 관찰해 시대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을 관찰해 천하를 이룬다를 인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을 관찰하여 시대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을 관찰하여 천하를 이룹니다. 이 구절은 조역 분괘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성인은 천문을 꼼꼼히 관찰해야 사계절의 변화와 음양의 교체를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인문을 관찰해야 시서 내약을 통해 세인들을 교화하고 강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진 시기에 사서 국어에는 유명한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디혁 단고 광군입니다. 디혁은 로나라의 대부였습니다. 고는 어망을 뜻하며 광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 활동하기에 옛날 수산 관리자인 수우는 이때를 기다렸다가 각종 낚시 도구를 사용해서 큰 물고기와 큰 거북이 등 수산물을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와 짐승이 새끼를 베고 키울 정도로 성장하고 물고기와 거북이도 다 성장했을 때 새와 짐승을 관리하는 수우는 그물로 새와 짐승을 잡는 것을 금지했고 다만 작살로 물고기와 거북이를 잡아 말리는 것만 허용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일찍 산에 가서는 새로 돋은 가지를 베지 말고 물가에 가서는 새로 돋은 풀을 베지 말며 물고기를 잡을 때 작은 물고기와 작은 거북이는 잡지 말고 사냥할 때 반드시 어린 동물에게 자비를 베풀고 새를 잡을 때 새끼 새와 새알을 보호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모두 만물이 순조롭게 번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물고기가 알을 베고 번식하는 계절인데 국군께서 물고기가 잘 번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그물을 채워 물고기를 잡는 것은 끝없는 탐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성에서 분발하적 언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성구를 핵심으로 도일롱 대첸구와 닥제구를 양립으로 삼고 서장 라사 경제기술개발구, 라사 고도신기술산업개발구 등이 군집 성장하면서 건설 완료 면적은 128평방킬로미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경제발전은 교통이 앞장서기 마련입니다. 사천서장, 청해서장 고속도로, 라사 닝츠 고속도로, 라사 시가제 철도, 공가르 공항 확장, 그리고 농촌 도로망 확장을 거치며 라사는 도로 철도 공항을 아우르는 입체 교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라사 닝츠 고속도로, G6 북경서장 고속도로, 낙취 라사 구간, 라사 시가제 고속도로 등 중점 사업이 준공되고 개통됨에 따라 라사를 중심으로 하는 3시간 종합교통권과 2시간 경제권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도시 재생의 온기는 세부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카르 고성 보호와 옛성 개조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북부 권역 13개 골목의 지하 관로가 개선되었으며 스마트 소방 시스템과 전력 통신 시설이 동시에 업근 고성은 물을 맥락으로 삼고 푸름을 바탕으로 삼으며 디지털을 날개로 삼아 역동적인 청춘의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2: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 미국의 결정을 강력 반대하며 미국이 든 사유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브라질이 미국 관원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들이 브라질 내정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행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브라질이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 인선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브라질 성명은 브라질의 공식 동의 없이 미국이 대사 인선을 공개한 것은 비외교관계협약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브라질은 현재 미국 인선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4일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의 외교 관계를 대리대사 급으로 강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자들은 이번 강등의 직접적 도화선이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측을 눌러 정부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7월 25일 미네리카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라틴아메리카 대국으로서 대선 결과가 영내 정치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위급 뇌우를 제공했습니다. 보우소나루의 또 다른 아들은 방공병행 외교 전략으로 자국 이익을 굳건히 수호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외교 위기를 해소하길 희망하는 신호를 내비쳤습니다. 룰라는 5일 브라질이 자국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는 어떤 외부 세력에도 대비돼 있으며 모든 방면에 미성과 자제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외교장관 마우로 비에이라는 미국과 외교 분쟁과 관련해 대화 채널을 원활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이 보낸 완화 신호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인정했습니다. 브라질 대선 법정 선거운동이 곧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의 개입 움직임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재직 중인 전 브라질 외교관 펠리페 크라우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수주간 놀라 정부를 압박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며 미국 목표는

작곡 정옥화의 노래로 된 해란강 여울소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결 융합매체 중심 앱 옌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네, 아래 있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바다처럼 푸르다고 불러온 이름인가? 바다처럼 푸르다고 불러온 이름인가? 언제나 부르고픈 말띠맑은 해란강. 언제나 부르고픈 말띠맑은 해란강. 일송정 빗긴 모습 한없이 아름다워. 일송정 빗긴 모습 한없이 아름다워. 정다운 여울 소리 심금을 울려주네. 정다운 여울 소리 심금을 울려주네. 후렴구.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아, 여울 소리, 해란강 여울 소리. 이 세상 그 어데나 울리고 울리여라. 이 세상 그 어데나 울리고 울리여라.

네, 2절입니다. 천혜의 땅 누비면서 울리는 여울 소리. 천혜의 땅 누비면서 울리는 여울 소리. 변강벌의 오곡두를 키워주는 어머니가. 변강벌의 오곡들을 키워주는 어머니강.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 해란강.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 해란강. 행복의 여울소리 먼 바다로 울려가라. 행복의 여울소리 먼 바다로 울려가라. 후렴구.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이 세상 그 어디나 울리고 울리어라.

네, 2절 끝나고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아, 여울소리, 해란강 여울소리. 자, 해란강 여울소리, 오정목 작사, 최룡해 작곡, 정목화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68번, 79168번입니다. 우리 노래의 원곡자죠. 정목화 어머님께서 우리 노래 교실에 계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우리 원곡자 앞에서 함께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봅니다.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

0: 1번 79168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제2차 회의 문화예술계 사회과학계 위원 합동 소조회의에 참석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로령모범 정신 및 장인 정신 고양, 홍색자원 보호와 리용 강화, 문화창의 산업발전 추진 등 전국 선전 사상사업회에서 나는 새로운 정세에서 문화문예사업과 철학사회과학사업을 잘 수행할 때 대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의견을 더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어디까지나 시대 발전의 보조를 맞추기 바랍니다. 문장 합의 시이저 가시 합의 사이작, 즉 글은 시대에 맞게 쓰고 시는 현실에 어울리게 지어야 한다고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위시 위사란 시대의 목소리를 내고 시대 발전을 위해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성대에 경축하고 100명의 개혁 선봉을 표창했습니다. 그 중에는 리고길, 리설건, 시광남, 장자룡, 사진, 로요, 번금시, 려인영, 리미부, 왕가복, 호봉명, 허숭덕, 두윤생, 정덕영 등 많은 작가와 예술가, 사회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대 발전을 긴밀히 따르고 시대를 위해 헌신해온 우수한 대표들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는 걸출한 문학가, 예술가, 리론가를 부르고 있으며 문예창작과 학술혁신에 전례 없는 넓은 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시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시대를 기록하고 쓰고 구가하는 사명을 짊어지고 시대적 과제에 과감하게 응답해 나가면서 현시대 중국의 위대한 창조 속에서 창작의 주제를 발견하고 혁신의 영감을 떠올리며 우리 시대의 역사적인 거대한 변화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우리 시대의 정신적 양상을 그려내며 이 시대를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이 시대의 미덕을 과시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어디...

가사입니다. 고향집 장독대 옆에 핀 백일홍아, 누구를 기다려 시들 줄 모르느냐. 나 닮은 꽃이라 머리에 꽂아주던 못 잊을 내 사랑 뜨거운 손길이여.

아, 백일홍아, 너는 빨갛게 피었는데, 내 사랑 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 리진화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세계 명작 서설의 하나인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원래 제목이 하이디인 이 소설은 요한나 슈피리가 7년 동안 정성을 기울여 쓴 작품입니다. 요한나 슈피리는 이 작품으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죠. 네, 그런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하이디야, 꽃은 밖에서 햇빛을 받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란다. 꺾어서 앞치마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낫지 말이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하이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하이디는 세수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식탁 앞에 놓인 높은 의자에 걸터앉았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자 하이디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산에서 매 아저씨가 아래를 바라보고 끽끽.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하이디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하루였는지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피터가 모르던 산이 불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건 햇님이 만든 거란다. 하루가 끝날

무렵에 가장 아름다운 빛을 만들며 산들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란다. 할아버지의 말에 하이디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하이디는 아침 해가 뜨면 또 목장에 갈 수 있을까? 햇님이 산들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야 할 시간입니다. 하이디는 밤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어 바람이 거세지자 할아버지는 하이디에게 말합니다. 바람이 너무 세구나. 오늘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은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피터는 늘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납니다. 하이디가 없으면 심심하기도 했고 점심을 배불리 먹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이디와 친해진 염소들을 혼자서 다루는 것도 이제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이디는 목장에 가고 싶었지만 할아버지 등이 나지 않았습니다. 햇님도 여름의 뜨거움을 잃고 점점 차가워져 갑니다. 하이디는 벽장에서 신발과 양말, 옷

창문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날 눈이 그치자 할아버지는 부딪히는 듯한 소리는 피터가 신발에 묻은 눈을 털기 위해서 발로 문을 차는 바람에 난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이디도 잘 있었니? 피터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는 불가로 다가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이곳에 와서 기쁘다는 듯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피터의 온몸에는 눈이 녹아 생긴 물방울이 이슬처럼 맺혀 있습니다.

타인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그저 무례할 뿐입니다. 만나고 집에 오면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관심이라고 말하면서 예의 없는 질문을 일삼는 사람도 멀리해야 됩니다.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했니? 아기 안 갔니? 네, 압박형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애정이 담긴 걱정은 조용하고 신중하지만요, 애정이 없는 걱정은 시끄럽고 경박합니다.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축원합니다. 띄워드립니다.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자동차도 배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북극에서 태어난 이누이트들은요. 여기서 이누이트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날고기를 먹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 온 세상이 얼음덩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따스한 바람, 봄날의 만발한 꽃은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북극에서 태어나 아직 한 번도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온 세상이 차가운 얼음덩어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리면요. 분명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서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고 있을 겁니다. 네, 최승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내는 꽃송이.

내 옴살 떨지 말라는 말이 정말 때로는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암에 걸려도 혹은 번개를 맞아도 강도 9의 지진으로 집이 두동강 난다고 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달이 전기요금을 내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듯이 삶은 게임처럼 아무 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피해자라고 해도 원치 않는 불행을 겪고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전 재산을 전화 한 통 속에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평생을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불행이 가장 아픈 것인지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려놓을 수 없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슬퍼하되 서러워하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위로하되 비참하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은 일도 인정하고요. 네, 억울한 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한미자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어떤 최고급 뷔페에 간다 해도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먹어볼 수는 없거든요. 네, 배는 불러올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접시에 담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접시를 채워가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가장 원하는 일들로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접시에는 무엇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네, 현철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친구여.

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우리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겠죠?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긍정적인 환자들이 부정적인 환자들보다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의 힘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만으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병을 극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아플 때 긍정적인 태도가 도움이 된다면요, 아프지 않을 때는 그 효과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특효약보다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다음 곡입니다. 허미오카소의 노래 듣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독일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길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相

0: 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送。

0: Nice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松。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达。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